0: 있어요. 커피 어때요, 인터넷?
1: 안 빨라. 이게 전화해 봐요, 마이.
0: Apologies, Kenny. 2 boy 62. I copy the update. 인터넷.